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일본이 추천한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한 심의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 무라를 중심으로 가시아라시와 사쿠라이시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텐무 천황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일본 국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 27건이 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져 미군은 대이란 공격을 13일 연속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24일 공격을 실시했다는 발표가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 26일 아침에 걸쳐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이란 군사 공격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고문과 강요와 협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5일 정보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미군은 현재도 대규모 전투 재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고 현재 공격 수준이 효과의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5일 이란군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중동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와 헬기 11대 그리고 무인기 등을 지상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이란 공격을 결정하면 미군은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는 25일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도시인 얀부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관련 시설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파가 시료 지배 중인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후티파의 이번 공격에 대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발표는 없어 피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 등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정세에 불똥이 튄 형태로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후티파는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수송 경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유조선에 공격도 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양측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친러시아파 수장은 25일 SNS에서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은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에 전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슬로비안스크와 동북부 수미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으로 희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방문 지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AI 관련 대기업 CEO 앞에서 연설하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 동안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 CEO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 CEO 외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도 참가해 AI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 거점이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간 총액 9,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엔 84조 엔을 넘는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 호남 지역에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야구 일본 대표팀의 새 감독에 이구치 타다히토 씨가 취임했습니다. 야구 일본 대표팀은 연패를 노렸던 지난 3월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에서 탈락해 이바타 히로카즈 전 감독의 후임 인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는 25일 현역 선수

시절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구치 씨가 새 감독에 취임한다고 발표하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메이저리그 선수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회견에 나선 이구치 감독은 2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야구계 최고의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 일본의 전통과 강점을 융합시켜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혹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 향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구치 감독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며 단기전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믿고 역할을 이해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어야만 진짜 강한 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PB에 따르면 이구치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さん?
0: 여보세요, 탐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内容を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3: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3: 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8: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2: 모시모시, 타무상. 이마, 도고니いるの?
8: 도케이다이의 나카니います.
2: 에, 나카? 자, 보크모すぐそっちに行くね.
8: 와かりました.
3: 아, 카이토,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9: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국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